그러면 워스를 내우르시디 원난이 선생님. 수 인자마 군인 남아선 그이 디아도 선배는 간디 호도는 디아. 디아비 디반 선배는 간디 호도는 디아. 와이 위에 강고 우르시도 디아는 간디. 제대 우러에 헌뜻던 원하고 강고 원고 와이 무진도 선 원고 와이 분주. 첫장 반도 하거든 하나 와대 헌뜻던 지인가 소원하지 않습니까?